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30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괴멸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116개 국가와 지역의 공동성명이 일본의 주도로 발표됐습니다. 이치카와 군축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피폭자의 증언이 세계의 군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완수해왔다고 강조하고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로 확실히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폭지 방문과 현지에서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동성명은 이전에도 발표됐으며 창동한 국가수가 42개 국가였던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으나 이번에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 쌍방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사흘 후에 대면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그후큰 진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1일 이란 측이 전날인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로부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영원히 묻어버릴지 합의를 시도할지의 선택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0: 7년 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스파이 혐의로 구속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가 석방된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인 중국인 위안 커친 씨는 2019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구속돼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정보기관의 요구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기소돼 2024년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 창춘의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위안 전 교수의 소식은 끊겼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석방돼 창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위안 커친 교수를 구하는 모임은 위안 교수가 스파이 혐의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경위를 감안해 지금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지 70년이 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려 환자 등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원인 기업인 지쏘가 유기순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구마모토현에서 가고시마현에 걸친 시라누이카이가 오염돼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시의 의사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 자매 등의 입원을 현지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식 확인돼 1일로 70년이 됐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미나마타만 매립지에서 열린 위령식에는 환자와 유족,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 등약 780명이 참석해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후 할아버지가 극중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과 친족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10년에 걸친 신병 끝에 환자로 인정된 미나마타시의 오가타 마사미 씨가 우리가 경험한 미나마타병은 지금도 차별과 편견, 구제 문제 등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과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훈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은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타병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역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피해 지역의 의료와 복지의 충실화 등에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니이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시 등 세 곳의 시장과 면담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저녁 북조선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가시와자키시와 사도시,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시장과 수장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시장 등은 정부가 북조선과 직접 협상하고 납치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었다. 다카이치 수상의 강한 각오 아래 나 자신도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해결에 힘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면담 후 가시와자키시의 사쿠라이 시장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도 고령이 돼 위기감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관계자는 한시라도 빠른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홋카이도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33세 직원이 원내 소각로에서 아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사건 당일 밤 동물원으로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직원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수색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 시신을 동물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이가와시에 사는 아사이야마 동물원 직원 스즈키 다츠야 용의자는 3월 31일쯤 아내 스즈키 유이 씨의 시신을 원내에서 소각한 시신 훼손 혐의로 30일 체포됐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조사에서 틀림없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동물원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에 차량으로 동물원에 온 용의자가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모습이 찍힌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체포 전 이미 조사에서 동물원 소각로에 아내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일본 남자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최고 랭킹인 4위를 기록했던 36세 니시코리 케이 선수가 현역을 은퇴하게 됐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1일 SNS에서 이번 시즌에 현역을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지금도 코트에 계속 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이거 뭔데스카?
2: 大根の 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홉.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 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 대파치카다요.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이런나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だよ.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 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 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대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1: 아래.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1: なんですか?
0: 뭐예요?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1: これ, それ, あれ
0: 의 뒤에
1: 와를
0: 붙이고
1: なんですか?
0: 라고 하면 되죠.
2: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0: 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3: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1: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2: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1: 스미마센.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1: お茶です.
2: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これは何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れは何ですか?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1: それ, それ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1: それ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1: それは何ですか?
3: これ、たい焼きです。
2: たい焼き 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1: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1: 아래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1: あれは何ですか?
3: あれはたこ焼きです.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탁구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오이시이데스.
0: 오이시이데스는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 오이시
0: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2: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오이시이데스.
2: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ここがデパ地下だよ。
6: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5: 大根の漬物だよ。
6: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5: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백화점 식품 매장 대파

0: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1: 물론이죠.
0: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1: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0: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1: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0: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0: 네.